0: 보는 수디비의 밤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브라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 안반.
1: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